0: 예.
1: 지금 바라도 누나.
2: 네, 기억하니 세사리 파울리. 남다다
3: 데스리가 Rádio Nossa Terra FM. É sucesso.